0: 남편을 표현을 하려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를.